조던 스미스의 Feel Good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현의 음악 앨범 화요일 순서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네. 아침부터 좀 후끈하네요. 네. 0516님이요. 공감입니다. 옷은 많은데 꼭 입는 옷만 챙겨 입더라고요. 오늘도요. 유난히 손이 가는 옷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그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1년 평균 한 12벌. 예. 뭐 이거보다는 뭐 조금 더 입긴 하겠지만 주로 입는 옷들을 딱 이렇게 세어보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늘 입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입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죠. 마음에 드는 옷이 딱 아 이거다 이런 옷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 맞아요. 오늘 복장은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저는 오늘 완전히 기본으로 그냥 예. 그냥 올 블랙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게 올 블랙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본전은 해. 올 블랙은 본전은. 예. 자, 화요일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기분 오늘 상태 어떠십니까?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 상태는 약간 좀 잠이 덜 깬 상태이긴 합니다. 아, 밤잠을 이렇게 설치지도 않았는데 꽤 오늘은 좀 푹 잤거든요. 숙면을 취했는데 이런 날은 오히려 좀 덜 깨더라고요, 잠이. 네, 계속 이렇게 잠을 더 이어가고 싶은 그게 좀 남아있나 봐요. 네. 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대화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더 잠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시는 커피도 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글리캐스트의 Don't Stop Believing 들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고요. 755님은요. 내가 네 청취자다. 이것도 크크크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외쳐주십시오. 내가 네 청취자다. 차준커 752님께는요. 보내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청취자시잖아요. 그죠? 음악 앨범 청취자시잖아요. 감사드리고요. 자, 윤미래의 터치 러브 듣겠습니다. 김정훈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곡 듣고요. 2부에 뵙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방송 가서 또 이렇게 외치시는 거 아니죠? 여기도 청취한다 뭐 이렇게 외쳐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듣는다 뭐 외쳐주지 마시고요. 여기서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진거 다섯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커밍아웃 하셔서 예, 외쳐주셨으니까 이 커밍아웃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같네요. 이 커밍아웃은 뭔가 이렇게 좀 예, 오랫동안 이렇게 딱 조용히 감추고 뭐 감추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아, 2357님

구로 공업원 마을버스에서 이현우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기뻐서 사연 보내봅니다. 아, 감동이네요. 예. 이게 그 마을버스에 올라탔는데 음악 앨범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뭔가 기분이 기뻐지셨다는 자체가 이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예. 기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로 공업 마을버스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사님도요,

이 어떤 딱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딱 그것만 잘 지키실 수 있으면 이건 진짜 가능합니다. 다 커질 수 있어요. 아, 그럼 진짜 너무 크신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8200님, 저희 딸 내일부터 시험인데요. 아직 할 게 너무 많다더니 이거 아까 소개해드린 사연이고요. 자, 노래를 들어야겠네요. 윤종신의 해변 모드송.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남산 1호 터널 양방향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강남 쪽으로는 차가 많아서고요. 도심 쪽의 지체는 작업 때문입니다. 요금소 부근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남산 2, 3호 터널 오가기는 수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정체

0: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식단 파트너 득금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 사이버 대학교.
6: 대체할 땐 어디로?
7: 사진으로.

0: 어떤 AI죠? 이게 또 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어서
1: 업체마다
0: 네, 업체마다
1: 조금씩 색깔이
0: 네, 어떤 달라요. 업체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1: 개그맨 김인석 씨 모셨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칭찬으로 시작하니까 기분 좋네요.
1: 네. 네. 아, 그 AI도 네. 그 김인석 씨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네.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네. 출중한 외모.
0: 아. 감사합니다.
1: 출중한 외모를 이제 딱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0: AI 마음을
1: 일단은 이 사람은 좀 비주얼 된다. 요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0: 감사합니다.
1: 네네.
0: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큰 웃음이 들리네요. 스튜디오 밖에서.
1: 아니, 대화가 이렇게
0: 아니 자기들 써놓고.

0: 그냥 들으셔.
1: 근데 그냥. 술빵을 사서 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0: 못 먹죠. 네, 거의 그, 피자 한 판 아닙니까?
1: 늘 저장해 두다가.
0: 어, 그럼요.
1: 아니, 무슨, 네네네. 이게 빵인지, 무슨, 어, 이만한 걸
0: 예전에 술빵 하나 먹었는데 약간 취하더라고요, 그거는. 술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 사실은요. 이게 이래서 이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주제,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들의 말과 행동들 만나볼게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

0: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
1: 네 저희들의 아버지, 얘기입니다.
0: 예
1: 형님의 얘기,
0: 우리의 얘기,
1: 나의 얘기,
0: 또 우리네 아버지
1: 네.
0: 얘기
1: 그렇습니다.
0: 예, 우리는 또 네. 아버지 이제 아들이기도 하고
1: 그렇습니다.
0: 네,
1: 네.
0: 우리의 이야기,
1: 네.
0: 우리의 서사. 너
1: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죠?
0: 그냥
1: 네네네.

0: 사장님이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아 여기는 우리 유학 갔다 온 딸 우리 딸 선정이 멀리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게 사장님이 잘해주셔야 돼 이렇게 제 얘기를 막 하시길래 친한 사장님이냐고 하니까 처음 봤대요. 왜 처음 본 사람한테 제 얘기를 이렇게 하시냐고요.
1: 아, 근데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건.
2: 이게 아버지 미국, 마음이야. 미국. 나는 좀 이해가 되네. 어.
0: 나는 NYU, 이해가 되네. NYU.
2: 에, NYU, 뉴욕시티. NYU. 에.
0: 아, 그렇죠. 이렇게 자랑하면 자랑하고 싶죠. 이런 거는.
2: 아, 자랑하고 싶죠.
0: 그럼요.
2: 에. NYU 가셨으면 학비도 뭐 꽤나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건지 자랑 좀 하시고 싶었어요.
0: 그래서 내가 집을 아직도 못 샀잖아. 얘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시시콜콜한
2: 그쵸
0: 네네
2: 네. 박혜연 씨 네. 젊을 때는 다 고생하는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대 얘기하시던 아빠
0: 네
2: 50대까지 할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됐어요
0: 자기는 용돈 받아서 살면서 우리 보고는
2: 아니 뭐 오늘 오늘 한 5만 원만 줘봐. 저기 저 박가하고 오늘 여기.
0: 너 니네들 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산 거 알지? 아빠한테 잘해라. 그리고 아버지 뵈면 할아버지 뵈면 아 이게 뭐야 뭐. 아빠가 해줄 게 뭐가 있어.
1: 아 거의 그런 그렇죠. 코미디에서 많이 보는.
2: 네네네네네.
1: 자기는.
2: 그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아서
0: 어, 차 바꿔줘 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차 바꿔줘. 네, 그렇죠.
2: 아까 뭐 저희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네네네네. 약간 좀 셔터맨 계열의 느낌도 그렇죠. 조금 있으신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사연상으로는 네, 근데 뭐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 섣불리.
1: 아니 근데 50인데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신다고요?
2: 네네네.
1: 아,
2: 그렇게.
0: 네. 5592님.
2: 네.
0: 아버지가 자주 신고 다니시는 신발 뒤축이 다 닳았길래.
2: 네.
0: 새로 신발 사드렸는데요. 죽어도 안 신으세요. 곧 죽어도 뒤축 다 다른 그 신발만 고집해서 신으십니다. 그건 좀 제발 그만 신으시라고 해도 야야 뒤축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죽을 길들여 놓은 거다 이게. 이놈이 나한테 이게 딱 길들여진 거야. 이거 봐봐봐. 라면서 맨날 그것만 신으세요. 왜죠?
2: 아 이거 이건 좀 짠하네. 돈, 이건 좀 짠하네.
1: 돈을 아끼시려고.

0: 너무 짠돌이처럼 보이는 게
1: 자식은 새거 사줘도
0: 자식은 자식이 마음 아파하실까 봐. 내 발목이 비틀어지더라도 자식에게 주겠다. 약간 이런 아버지의 그렇습니다. 마음 아닐까요?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0: 아, 너무 좀... 너무 쉴든가 오늘? 오늘 너무 쉴든가?
1: 아니 근데 요거는 약간 조금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0: 그렇죠.
1: 네네. 네. 고집쟁이 아버지보다는 따뜻한 아버지 같은 느낌.
0: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길들이신 거일 수도 있고. 이거 확실하진 않아요.
1: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해. 거의 실리콘처럼 돼 있어 가죽이.
0: 그렇죠. 네. 하나만 더 볼게요.
1: 네.
0: 6629님, 저희 아버지는 주차하실 때 후진으로 한번 쓱 넣고 바로 시동 끄십니다. 깔짝깔짝 움직이면서 주차선에 맞게 수정 같은 거 절대 안 하세요.
1: 아, 이거 자존심.
0: 엄마 말로는 아빠의 자존심 같은 거래요. 이게 자존심까지 갈 일인가요? 하십니다.
1: 누가 봐도 삐뚤어져 있는데 그냥 no.
0: 거의 뭐 대각선으로.
1: 네네네. 네. 한 번 그 활시위를 떠난 활은.
0: 그렇죠. 그렇죠.
1: 돌아오지 않는다.
0: 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1: 내 것이 아니다. 이미.

0: 예전에 저 제가 상 받을 때 김혜수 씨가 저 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1: 지금도 귀여우시고요.
0: 예예.
1: 음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0: 그래요.
1: 네.
0: 들으셨죠? 예? 제 친구, 예, 여사친 김혜수 씨가 제 목소리 좋대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좋은 DJ 꿀보이스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얼굴은 별로란 얘기죠?
1: 얼굴도 좋죠. 예.
0: 혜수야 넌 그대로다.
1: 아 그래요? 우리 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네.
0: 아, 4부문을 열었고요.
1: 네.
0: 오늘 우리들 우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1: 네.
0: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실까?
1: 왜 그러실까?
0: 네, 라는 주제로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 볼까요?
0: 네.
1: 8337님. 아버지가 운동하시겠다고 해서 헬스장 1년치를 끊어드렸는데요. 네. 가서 무슨 운동 하시나 하고 따라가 봤더니 1시간 내내 덜덜이만 하고 오세요. 다른 기구 좀 쓰고 오시라고 하니까. 아유. 그러니까 그 허리, 뱃살 요런 거.
0: 예, 벨트 같은 거.
1: 벨트 같은 거에서 덜덜덜덜덜 덜덜 이렇게 털어주는.
0: 네.
1: 1년치 그 헬스 비용이면 이거 사지 않을까요?
0: 요 기계를 하나 네네. 구입하실 수도 있죠.
1: 집에다 놓고 있으신 거 낫지 않을까요?
0: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1: 아, 요거 계속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요거하고 거꾸리. 요거 좀 하다 거꾸리 하다가 또 다시 요

0: 롱패딩을 안 입으십니다. 하, 이런 분들 있어요. 형님도 뭐 약간 열이 많아서.
1: 그렇죠.
0: 아무리 네. 추워도 얇은 바람막이, 얇은 경량패딩 같은 거 하나 입고 돌아다니십니다. 귀가 새빨개져도 하나도 안 춥대요. 야야, 옛날에는 이 정도 추위에는 반팔 입고 그냥 돌아다녔어, 임마. 춥긴 뭐가 추워, 남자가. 맨날 이러십니다.
1: 네, 입술이
2: 남자다잉.
0: 닭살이 막 싹 돋아있어.
1: 네. 아, 귀뿔이 새빨갛게 되잖아요. 에, 딱 보면 이제 이분이 얼마나 추우신지 딱 답이 나오는데.
0: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피부가 막 간지러워.
1: 약간 간지럽죠.
0: 갑자기 혈관이 간지럽죠. 확장되면서.
1: 간지럽죠.
0: 네네네. 에.
1: 아니, 근데 저도 롱패딩을 좀 입는 게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내 약한 내면을 좀 이렇게 에, 드러내는 것 같아서.
0: 그러시군요.
1: 조금 부끄러워.
0: 조금 저는 부끄러워. 롱패딩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몸이 좀 차서. 저는 완전 따뜻하게.
1: 그리고 그냥 이 짧은 패딩을 안에 이제 반팔 하나만 딱 입고.
0: 아.
1: 네, 그런 시스템.
0: 아, 형님은 막 반바지도 입으시니까.
1: 하긴 그렇죠. 11월까지도 이제.
0: 네네네. 뭐 겨울에도

0: 발음 똑바로 해야 돼요. 네. 손잡아줘요. 이게 어르신들이
1: 그렇습니다. 며느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손잡아줘요.
0: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1: 그렇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손잡아줘. 네.
0: 아니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네. 손잡아줘요. 네. 네. 들려드렸고요.
1: 아, 사연 보겠습니다.
0: 네.
1: 아,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 네, 왜 그러는 걸까? 7052님.
0: 네.
1: 극구 필요 없다는 아버지께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해드렸어요.
0: 네.
1: 전화만 잘 받으면 된다는 아버지께 그래도 혹시 몰라서 AI 기능을 알려드렸는데요. 방에서 맨날 정정하신 신사 할아버지 목소리로 AI를 부르시면서 복권번호 불러줘. 그걸로 되겠냐? 정신 차리고 다시 불러줘. 새로운 번호 불러줘. 하루 종일 그러십니다. 아, 이것도 AI 매력 빠지시면.
0: 아, 그러니까요.
1: 네, 네. 좋죠, 이거.
0: 이게 사실 간단하잖아요. 네네네.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1: 친구가 생기는 느낌이라.
0: 맞아요.
1: 적적하셨을
0: 맞아요.
1: 텐데. 네. 어, 이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이 친구하고 점점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이 친구도 나를 더 많이 알게 돼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얘기해 주기도 하고.
1: 네네.
0: 어르신들한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좋은 쪽으로만 이용을 하시면 네. 그렇죠?
1: 저는 이걸로 사주를 많이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0: 네네네.
1: 네네네.
0: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성당 다니시고 또 사주도 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1: 네네네.
0: 다양한 믿음에 대한 네네네. 어떤 다양한 신앙에 대한
1: 믿음을 여러 가지로 여러
0: 네. 네. 욕심쟁이
1: 다양한 색깔로 믿음을
0: 욕심쟁이
1: 표현하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욕심쟁이. 네네네. 죽어서도 잘 살고 현세도 잘 살려고.
0: 그렇죠.
1: 네네.
0: 믿음 네네네. 욕심쟁이.
1: 네네. 네.
0: 믿음 욕심꾸러기.
1: 네 그렇죠.
0: 자 배지영 씨는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맨손 세수를 하세요.
1: 아.
0: 이게 혈액순환도 되고 아, 건강을 있죠. 지키는 거라며.
1: 네네네네.
0: 진짜 세수는 안 해요.
1: 진짜 세수. 아, 이게 포인트네. 진짜 아. 세수는 안 해요가 포인트입니다.
0: 네네네.
1: 네네네.
0: 아,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 하시는 그런 것도 아, 있잖아요.
1: 네네.
0: 맨손 세수 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봤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이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0: 아, 돼요?
1: 저는 왠지 막 너무 세게 하셔서 주름 생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네, 피부도.
0: 그 벌게지시고.
1: 네, 벌게지시고.
0: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동네 이제 그런 그 네. 운동하시는 네, 그 네, 야외 네. 운동 기구들 네, 있는데 네, 가보면 네. 이제 하시는 게 이제 나무에 등 이렇게 부딪히시는 거. 하시면서 네, 박수 치시는
1: 네,
0: 거.
1: 네, 박수 치시는 네, 거. 네,
0: 그리고 그 네, 네.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 자갈 위
1: 걸으시는 거.
0: 네.
1: 흙길 걸으시는 거요, 요즘.
0: 그리고 맨손 세수.
1: 맨손 세수.
0: 그 약간 그렇게
1: 네,
0: 그
1: 하나의 루틴으로.
0: 루틴으로 네, 네. 많이 하시는 거.
1: 아니 그리고 요렇게 약간 손을 오므린 다음에 배나 이런 특정 지방이 많은 부위를
0: 네.
1: 요 사운드가
0: 아,
1: 있어요.
0: 예, 예, 예.
1: 약간 뽕뽕뽕한 요런 사운드로
0: 네네네네네.
1: 계속 쳐주시는 네네네. 거 있습니다. 네, 네, 네.
0: 약간 수달들이 이렇게 딱
1: 아, 그렇죠. 하는 조개 깨먹는 네, 느낌으로.
0: 조개 깨먹는 느낌으로.
1: 네, 네, 네. 자기 배를
0: 아,
1: 계속
0: 맞아요,
1: 쳐주시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근데 뭐 그 도움이 되니까 뭐
1: 그러시겠죠?
0: 그 하시겠죠.
1: 네,
0: 그렇죠?
1: 네. 네. 아, 3457님. 저희 아버지는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사장님을 붙잡고 이게 월세냐? 월 매출을 월세나 월 매출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왜 묻냐고 하면 시장 조사다 시장 조사 하세요. 근데 지난번에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갔는데요. 직원분을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긴 직원이 다 몇 명이야? 정규직이야 다? 그것도 시장 조사하신가요? 아, 놀이공원까지 하시려고 돈이 많으신가요?
0: 네, 네,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0: 아, 이 업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구조가 어떻게 네. 되는지 굉장히 그런데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1: 아니면 또 요즘은 네, 주식을 하시려고.
0: 그렇죠, 그러실 수 있죠.
1: 상장돼 있나?
0: 네, 네, 네.
1: 이런 회사 또 내가 투자를 해도 되나? 뭐 이런 것들을.
0: 아, 오늘 뭐 이렇게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의외로.
1: 아, 그렇습니다.
0: 자, 0926님, 저희 네. 아버지는 83세이신데 술 드실 때마다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는 안 먹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시면서 소주 사러 가시는데
1: 네.
0: 근데 이게 매일 마지막이다. 다시는 안 먹어. 라는 게 문제죠. 아, 제가 보기에는
1: 네.
0: 마지막이라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1: 근데 보통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0: 아, 그 내일도 드실 거 아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드시면 이제 뭔가 더 맛있죠. 맛이 더. 이게 끝이야?
1: 아, 달지 달어.
0: 그 다음날 또 오늘 마지막.

0: 이게
1: 아 그렇군요.
0: 다시 못 올 이 시간, 다시 못 올 이 시간이 이제 24시간마다 한 번씩 그렇죠. 계속 돌아오는.
1: 삶이란 것은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0: 돌릴 수 없죠.
1: 오늘은 마지막이죠.
0: 아, 오늘의 마지막이지.
1: 네네네.
0: 오늘 마지막.
1: 그런 생각이신 거. 2026년 6월 23일은 오늘이 그렇죠. 마지막이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1: 그렇습니다. 네.

0: 그래서
1: 좀 진부하긴 하지만.
0: 네, 그렇습니다.
1: 내가 제일 젊은 날 오늘.
0: 아, 조아금님.
1: 네.
0: 저희 아빠는 이런 걸 아껴야 부자가 된다면서 다 쓴 비닐봉투를 차곡차곡 모아두시는데 네.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 세 번.

0: 왜 나한테 더러운 걸 주고 그래? 이거 어디 쓰라고? 아버님 모으신 건데. 어,
1: 비닐봉지 같은 거 또 세척하셔서 딱 빨아서 요거 이렇게 햇빛에 말려서
0: 그쵸.
1: 이렇게 쫙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써야지 하시면서 안 써. 네네.
0: 자, 이게 너희들 다 쓰라고 내가 다 이렇게 정리해 뒀다.
1: 빨아놓는다 이거.
0: 본인은 안 쓰시고.
1: 안 쓰시고.
0: 지민님. 저희 아버지는 꼭

0: 벤티 팔아서 너네 시집 보내준다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이거는 너무 약간 좀, 네 나의 아, 결혼 자체를.
1: 아 근데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팬티라고 해서 빤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네네. 약간 느낌이
0: 약간 일본식 표현이죠.
1: 예, 그렇죠. 느낌이 더 좀 이렇게 좀.
0: 네네네.
1: 그게 호감 가지 않는. 그렇죠. 아 근데 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0: 또 어딘가에 또 뭐, 사신다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1: 그렇죠.
0: 네네네.
1: 어디 이렇게 뭐 홍당무 이런 데 올려놓으면 이거 내가 너무 찾던 아이템이다.
0: 아니 아유 어르신이 오래 입으셨던 아 내가 원하던 팬츠야.
1: 그렇죠.
0: 네네.
1: 있을 수 있어요.
0: 네네.
1: 하지만 확률은 상당히 낮다는.
0: 네네네. 그렇습니다.
1: 아유 아버님 그 독특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네네.
0: 보통 이제 표현하는 게 인천에 배들어오면. 네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는데.
1: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0: 저라도,
1: 이렇게.
0: 그렇죠.
1: 뭐 이런 표현이.
0: 그런데. 내 반스를 팔아서라도라는 표현은. 굉장히 유니크한 표현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건.
0: 네네네.
1: 잘 안 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네.
0: 굉장히 냄새나는 표현이었어요.
1: 그래요.
0: 아 3827님.
1: 네.
0: 저희 아빠는 가족 식사할 때 식구들 반도 안 먹었는데, 아 천천히 먹고 나와라 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1: 아...
0: 좀 다 같이 먹고 일어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1: 꼭 근데 그 이쑤시개
0: 이쑤시개를
1: 이렇게 물고 계시면서 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시죠. 왜 안 나오지?
0: 나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먹고 나와라 문 밖에서.
1: 네.
0: 그 거기 있는 그 손님들 다 들으라고.
1: 근데 이것도 참 그 이 산업화를 이루시는 아버님들의
0: 그렇죠.
1: 뭐 빨리빨리 빨리 먹고 이게 일하러 가셔야 돼요.
0: 네.
1: 또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짠하기도 또 하고
0: 군대에서 맞으면서 길렀던.
1: 식사 한 끼를 온전히 즐기실 수 없는 거야.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아 참 좀 짠한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너무
0: 산업화 시대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0: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2: 근데 그 팬티까지 판다는 표현이 네네. 경상도에서는 많이 쓰는
3: 그러니까요.
2: 표현이라고
3: 이게 또 지역색이 올려주셨네요. 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
4: 저 몰랐습니다.
2: 뭐 김 PD는 동의하지 않는데 네네네네. 또 이게 부산의 아들 아니에요.
4: 아 그렇죠.
2: 네네네.
3: 또 경북쪽에서는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경남쪽의 사정이고
2: 아, 그렇죠.
3: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또 다 다를 수
2: 또
3: 있습니다.
2: 또 이렇게 그 문화가 조금
3: 아, 아주머니 다르죠.
2: 달라요.
3: 네네네네. 네.
2: 자 그리고 혹시 그 아까 그 홍당무 네. 올리면 정지당할 수 있다고. 네. 혹시라도 걱정하셔서 아, 높아심에
3: 아빠 반스를 파시려고
2: 정지당할 수 있다고 네, 네. 네,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3: 하시면 안 됩니다.
2: 자, 3등 제부 네. 아일랜드 케이블카 네. 탑승권드립니다.
3: 네,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주는 사장님께 아유 여기 우리 유학 갔다 온 딸 선정이 네.

0: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운전 중에 앞을 잘 살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평 쪽으로는 갓길을 통해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1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창원 쪽으로는 조금 전부터 차로 통제 없이 운행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워낙 정체가 심했기 때문에 지금도 북충주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춘천 분기점 부근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동산 요금소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인데요. 동작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마포대교 부근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 양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말이요?

저한테 부탁하는 건 아직 여력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때까지는 일단 즐기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선미의 노래입니다. 사이렌.

0: 그런데 밤새고 갑니다. 예, 참 이게 이게 참 어떻게 이걸 말리기도 뭐하고 저도 그렇게 하니까 예 재밌으면은 근데 일단 다음 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 이런 걸 다 보는 건 좀 그렇죠. 예,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쯤에 또 가서 졸고 있고 하품하면은 왜 있는 상사가 아이고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일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나오면은 이게 진짜 다음 편이 궁금해서라도 보게 되거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고 재미없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컨트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예, 퀴즈킹 김태진 씨와 함께합니다. 푸짐한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고 만번째 이만번째 딱딱 끊어서 만번째 단위로 행운의 선물 1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태진 김태진 씨 돌아옵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님 같은 관상이 은근 입이 무겁더라고요. 예, 오. 하셨는데 입이 무거워요? 입이 되게 가볍던데요. 이렇게 보니까.
1: 예, 아니 예. 예전에 엄청 가벼웠어요. 그래서 넌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 들면서 무겁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방송 저 노래 나갈 때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던데요. 보니까.
1: 아니, 형님도 뭐 노래 나갈 때 그 많은 얘기 하시던데.
0: 예, 저는 이제 욕을 많이 하죠. 언젠가 한번 이거 5네오로 잘못 나가면 저는 끝입니다. 자, 아무튼 엔지니어 선생님 푹 주무시고 오시고요. 괜히 저 설잠 자고 와가지고 페이더 잘못 올리면
1: 실수했다 큰일 나죠.
0: 큰일 납니다.
1: 농담입니다.
0: 예전에 그런 기회 그런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사담 나누다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1: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0: 예, 저희 KBS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모발 퀴즈쇼 어떤 시간입니까?
1: 자, 오늘도 문자와 콩으로 참여하는 바람잡이 퀴즈, 그리고 저희가 잘할수록 제작진은 힘들어지는 음악 듣기 평가, 그리고 치킨 문화상.

0: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1: 좋습니다. 이따 우리는 예, 이렇게 예, 픽스로 갈게요. 예. 자, 이제 2단계 한번 가봅니다. 2단계. 여러분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0분 뽑아서 캡슐 커피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힌트 납니다.
0: 어?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1: 이거 오락
0: 뭐야?
1: 오락실 아니야?
0: 오락실에서 나온 소리인데 삐라라라롱.
1: 그럼 이거랑 다르잖아.
0: 그러게. 자, 티아라 잠시 접어둘게요.
1: 이 단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삐라롱. 아,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야?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는 노래인가요?
1: 아, 이거 아는 노래겠지. 이 사람아 모르는 노래 여기서 어째? 우리가 아는 이거 히트 그래도 어느 정도 히트곡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아, 야, 이거 어렵다.
1: 첫 번째 건 미쳐 맞는데.
0: 그러니까요. 2단계 좀 연속 힌트 가능할까요? 연속해서 들릴 수 있어요.
1: 연속해서 세 번만. 예.
0: 랄라라라라라라. 발라드는 아니죠?
1: 아니지.
0: 발라드는 아니고. 월요일 아침 바이브.
1: 그냥 맞는 것 같은데.
0: 월요일 아침 바이브.
1: 미쳐 미쳐 미쳐.
0: 한편으로는 월요일에 또 힘내자. 파이팅 하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1: 근데 노래 자체가 마이너예요. 마이너.
0: 아, 그래요?
1: 노래가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예요. 좀... 마이너는 힘내라기에 힘이 안 나죠. 예. 노래풍이 마이너풍이에요 이게 지금. 예. 아, 2.5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예.
0: 혹시 아, 다 똑같은데.
1: 아, 미치겠네 이거.
0: 아, 이거는 아예 감을 못 잡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1: 아, 진짜 오늘은 모르겠다.
0: 어, 진짜로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봐요.
1: 어, 진짜 모르겠는데. 네. 점오인트 다시요. 미쳐 맞아?
0: 맞아요.
1: 미쳐비를 가. 아, 난 그거 같아.
0: 티아라 너 때문에.
1: 티아라.
0: 아, 근데 제목 때문에. 너 때문에 미쳐 맞나요? 정확하게?
1: 그건
0: 아, 그것도 모르겠네.
1: 네. 미쳐.
0: 약간
1: 미쳐,
0: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1: 자, 우리는 모든 자산을 티아라의 노래에 걸겠습니다.
0: 저는 자산은 못 걸겠습니다.
1: 그래요?
0: 예. 박명수 씨 다 전 재산을 건다고요?
1: 아니요.
0: 티아라고요?
1: 아니요. 마이너스 통장이요. 마이너스 통장.

0: 자, 정답이 바로 네. 여러분 우리가 짚었던 거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1: 넥스트의
0: 허를 찔렀네요.
1: 도시인이 예. 정답이고요. 예, 예, 아, 이 노래는 예. 진짜 명곡이고.
0: 아, 해철이 형 보고 싶네요. 네. 아, 그래 옛날에 만났을 때 서로 반가워하고 그랬는데.
1: 아,
0: 예.
1: 아니 어쩜 근데 그 당시에 예. 이런 가사와 이런 음악과
0: 앞서가 되니까
1: 대단한. 예. 예.
0: 무한궤도.
1: 그러니까
0: 그게 그 당시에 나올 멜로디가 아니었거든요.
1: 무한궤도로 데뷔하시고 네, 솔로 네. 앨범 내고 네, 넥스트로
0: 재즈 카페 진짜 천재 천재 진짜. 아유 정말 보고 싶네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뽑아서 캡슐 커피 세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1: 네?
0: 자 러브홀릭의 노래죠. 러브홀릭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요. 2부에서 애청자분 모시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2: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1: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됐고요. 변함없이 태진 퀴즈왕.
5: 네.
4: 퀴즈킹. 퀴즈킹. 예, 태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5: 퀴킹.
4: 예. 예. 자, 2부 어떻게 해볼까요?
5: 2부는 이제 고스톱 퀴즈 함께합니다. 3단계 네. 전화 연결 고스톱 퀴즈 알고 계시죠?
4: 네.
5: 1단계는 5만 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는 OX 퀴즈고요. 2단계는 문화 상품권 10만 원.

0: 네요. 최원 씨 갈게요.
1: 네. 네.
0: 자, 1단계부터 풀어봅니다. 1단계 치킨 상품권입니다.
1: OX 퀴즈 드립니다. 최근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1919년에 개봉한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부터 2025년 개봉작까지 총 8,436편의 한국 영화 제목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0: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1: 그 결과 한국 영화 제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2: X.
0: 그렇죠.
1: X. 그렇죠. 아닙니다.
0: 예. 가셨네요. 님은 가셨네요. 예. 사랑하는 님은 가셨네요.
1: 최얼씨.
0: 최얼씨. 예. 저희 오늘 방송에서 빠졌습니다.
1: 네, 얼
0: 빠지셨어요.
1: 네, 심지어 그 나얼 씨 본명도 유나얼 씨인데
0: 예.
1: 최나얼 씨로 예. 탈락.
0: 최얼 씨 예, 네. 얼이 빠지게 됐습니다.
1: 이걸 좀 설명드리자면 좋아요. 8,436편의 한국 영화 제목 중에 총 197편의 제목에 사랑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1위고요. 2위는 172편의 제목에 사용된 여자. 그리고 3위가 밤, 4위가 청춘 이렇습니다.
0: 밤에 영화 많이 보니까 이제 밤이라고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1: 뭐, 예.
0: 예, 좋습니다. 네. 자, 재밌네요. 그래도 예. 자, 청취자에게 퀴즈 하나 내고요. 예, 또 선물 드려야 되겠죠.
1: 보셔야죠.
0: 예, 어떤 선물 드릴까요? 네.
1: 청취자 퀴즈 맞히시는 분 10분 저희가 추첨해서 분식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0: 좋아요.
1: 잘 들어보세요. 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요, 최근에 데이트 장소 검색량으로 이곳이 성수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는 2030 세대 사이에서 이곳

0: 자, 정답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요즘 2030 세대 사이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래요. 동묘가 정답이고요.
0: 아, 동묘 진짜 재밌어요. 그러면
1: 구제 옷 예. 시장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0: 세계 어딜 가도 동묘만큼 네. 좋은 곳은 없어요.
1: 그리고 그 동묘에
0: 저렴하고.

0: 확보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3초 시간입니다. 3, 2, 1,
0: 오. 5요. 아! 아이고, 이게 쉬운 문제인데. 아, 어떡해.
1: 자, 이건 우한이면 X니까 X예요. 그죠?
0: 예,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예. 기업이 그 발표한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웃돌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고, 뭐 주식 용어죠. 그래서 정답은 일반적인 경기 순환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는 장기 호황 국면 슈퍼 사이클입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예. 다 1단계 탈락인데요?
1: 큰일 났네. 세 번째 분 마지막 분 모셔볼게요.
0: 안녕하세요.

엑소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2026 린 트로트

0: 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2: 세종 기프트.
4: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의 제공.

머리를 기대고 누울 수 있어서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치과 가서 잠들기 쉽지 않은데 내공이 상당하신데요. 치과 자주 다니시나 보다 우리 정호님께서. 2104번님께서 저 INFJ, 인프제인데 치과는 수면도 가능해요. 아, 이 수면이 수면 마취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잠을 자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호, 인프제. 저도 원래 INFJ가 MBTI로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는 계속 ENFP, MFP로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이 가요광장, 우리 가요광장을 만나면서 저는 I에서 E로 지금 진급했습니다. 승급한 걸까요? 아니면 현실에 못 이겨 E로 탈바꿈한 걸까요? 네. 8080님께서 내향인인데요. 미용실에서 외국인인 척 한국말 모르는 척 한 적 있어요. 아, 되게 이국적으로 생기셨나 보다. 약간 눈도 크고 약간 그런 서구적인 약간 요런 느낌이실까요? 오호, 요런 거 은근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약간 누가 봐도 한국인처럼 생겨가지고 유학생활 오래 해서 약간 나 교포 스타일 아니야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너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야. 너 한국에서 김치만 먹고 자란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네. 8585번님께서 미용실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은 이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 에코 좀 넣어주세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거야. 마음에 든다고 해야지. 아닐 때 어떻게 아니라고 말해요. 맞아. 이거는 약간 얼굴, 사람을 마주보고서 솔직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 저 역시도 예전에 이제 막 어디 미용실을 정해놓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머리를 할 때 약간 계단 2층에 있는 미용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2층에서 내려오면서 항상 머리를 이렇게 제가 다 털어버렸던 것 같아요. 약간 이 스타일링 해준 이 왁스 이런 느낌, 아 이게 내 느낌 아닌데 이러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겠죠. 김주하님께서 소문난 내향인인데 치과는 3개월마다 가도 미용실은 3년마다 가요? 미용실을 3년마다 간다고요? 아 약간 히피 스타일로 머리 기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오호 잠깐만요. 미용실에 3년마다 가는 게 놀라울까요? 치과를 3개월마다 가는 게 놀라울까요? 이빨이 약간 3개월 주기

0: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사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려요, 진짜. 아니, 난 너무 웃긴 게 다들 그러니까 어렵게 문자 보냈다는데 이런 형용사 너무 잘 써. 호기롭게. 용기 내서. 아, 정말. 알았어요, 알았어. 이제 선물 보내드릴게요. 6489번님께서 용기 내서 문자 보냅니다. 유, 완전 트리플 아이입니다. 듣기만 하다가 팥빙수 먹고 싶어 보냅니다. 근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숨어서 문자 안 보내고 방에서 혹은 직장에서 몰래 듣고 계시는 우리 아이분들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빙수 보내드리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한 다섯 분들 컵빙수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용기 종종 내주세요. 네, 자주 내라고 안 할게. 그냥 가끔 종종. 네, 제가 궁금한 거 있을 때 한 번씩 보내주세요. 1139번님께서 아, 문자 보내고 싶은 외향인 어쩌죠? 수업이 있어 대기하느라 듣고 있는데 참견하고 싶어 손이 근질거려요. 빙수 안 주셔도 되니까 읽어줘요. 내 문자 끌어올려. 진짜 이게 바로 외향인이죠.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이분도 하나 보내드려도 될까요? 우리 1139님, 네, 안 보내줘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커피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폴킴이 쏘는 커피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3861번님께서 첫 임신 중입니다. 배가 불러오니까 축축 처져요. 커피로 텐션 끌어올리고 싶네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저는 물론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많이들 되게 힘들고 이게 몸이 되게 무거워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커피 드셔도 되는 거 맞겠죠. 일단 커피 보내드릴게요. 2623번님께서 아들 유치원 부모 참여 수업 갔다가 연차가 부족한 워킹맘은 다시 회사로 갑니다. 피곤해 눈은 감겨도 쉴 수가 없는 엄마에게 카페인이 필수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로지의 바다 가자 듣고 왔습니다. 그 온 문자 중에 이 노래 피디님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원영, 오원영 피디님이랑 어울리는 그런 곡인가요? 아, 3861번님께서 아까 그 임신 중이라고 하셨던 사연자

덕분에 행복으로 몽글몽글 가득 찹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별거 없는 제 일상이라뇨. 하루하루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분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김선희님께서 찐 내향인입니다. 미용사인데 손님이 말 걸어오면 부끄러워요. 이거 고민이다. 진짜 제가 이제 저는 미용실 샵을 많이 다니니까 이제 뭐 스텝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갓된 친구들 뭐 선생님 오래 하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미용인의 필수 조건이 약간 이런 수다래요. 이 손님과 이제 머리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대화도 나누고 또 이제 손님의 어떤 취향에 맞는 대화 주제거리도 좀 알고 있으면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난 벌써부터 김선희 걱정이야. 어떡하면 좋아? 네. 근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가광 청취자분들처럼 말 안 걸길 바라는 손님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네. 그 말 거는 미용인분들 싫으시면은 우리 가광 청취자분들 다 여기로 가세요. 최정윤님께서 저도 신호등 맨 앞 부담스러워요. ISFJ입니다. 초록불 켜질 때까지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내가 1차라도 늦게 출발하면 어쩌지? 앞에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 다 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이들은 고민이 너무 많아. 네, 아무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네, 뭐 지금 초록불 건널 일이 앞으로 살면서 정말 몇천 번이 뭐야 몇만 번 있을 텐데 그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늘 좋은 일들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0: 하도록 할게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4: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5: 매일 오후 4시
6: 윤정수
5: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대

제가 좀 전부터 이제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께서 폴킴 드디어 뒤늦게 키캡을 알아서 키캡 구매하신 거냐며 저를 지금 조롱하셨거든요. 바로 그 키캡으로 폴킴이 연주하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키캡, 그니까요. 아 근데 여러분, 키캡이 뭐 철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조카들이 아직도 키캡으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키캡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또 우리 제작진이 키캡을 사왔습니다. 살짝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면 네, 음가는 따로 없습니다. 소리는 다 똑같은데 너무 예뻐요. 지금 초록색, 투명한 초록색 키캡에 이 누르면은 불이 나와요. 너무 귀여워. 나 이런 거 왜 모르고 살았지? 아하, 요거로 연주를 할 건데요. 먼저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를 이것으로 연주를 한다면

징글벨.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징글징글하다. 권서연님께서 종소리 울려라. 오빠 이걸 어떻게 맞춰요? 아 근데 징글벨 종소리 울려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들리긴 했나 보다. 아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종소리로 들릴 수가 있죠? 자 종소리 볼게요. 울려라 종소리 울려. 이게 종소리 아닌가요? 조화금님께서 오필승 고려. 아 진짜 여러분들은 폴킴의 고품격 음악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정하정님께서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 정말. 송현주님께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 어머나 아니면 어머나 어떤 어머나를 말씀하시죠?

야, 문자로 폴킴 만든 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문자 줘보세요. 문자 20개 이상 오면은 제가 만들어 볼게요. 4657번님께서 킷캡 좋아하는 송혜나님 왔을 때도 한번 이 퀴즈 내봐요. 여러분들 저를 얼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몇 분한테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6531번님께서 으악! 킷캡 소리! 10살 아들은 각기 소리가 다 다른 킷캡을 10개 정도 진열해놓고 연주를 해요. 꿈에서도 나올 것 같다고요. 킷캡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이걸 듣고 다른 데서 듣고 주말이 됐으면 폴린 아이돌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바로 폴킴의 플레이리스트에 저장. 변지우님께서 킥캡 이왕이면 최고 버전 불 나오고 소리 나는 걸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최고 버전인 거죠. 이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0: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5: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1253번님께서 어제 떡볶과 맥주를 먹었어요. 최고의 조합이었어요. 폴님은 복숭아 시작하셨나요? 제철 과일 누려야죠.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답니다. 저는 원래 완전 물복 취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신기하게 저는 떡볶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특히 샐러드에 저는 과일을 많이 넣어서 먹는 편인데 그럴 때는 좀 식감이 있는 편의 과일들이 더 먹을 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떡볶을 먹고 왔다. 네. 제철 과일이 건강에 더 좋고요. 제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여유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철 과일 꼭 즐기세요. 프레쉬님께서 부천 옥길동에서 작은 케이크 가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예요. 케이크 시트 구우면서 폴킴 라디오 듣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이라 폴킴 얼굴 보려고 접속했는데 빛이 나네요. 좋은 오후 되세요. 조명이 너무 센가요? 너무 센가? 사실 제가 조명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가요광장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가 너무 좋아요. 저 카메라 집에 가지고 가고 싶을 정도로 이 카메라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산다라방과 함께하는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곧 시작합니다. 저희 모습 보실 수도 있어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셔도 되고요. 또 쿨FM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빠르게 우리 산다라방님 만나볼게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6: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6: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0: 곳에
1: 폴킴의 가요광장.
2: 다라 누나 보고 싶었습니다. 누나가 폴킴의 가요광장에 출연하신다는 소식이 어찌나 설레던지. 아, 혹시 다라님도 저 만나고 싶으셨나요?
3: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2: 됐다. 이제 라디오 꺼요. 꺼도 되겠다.

0: 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입니다. 진짜 아, 너무 신기해요. 지금 여기 계신 게 다라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다라박입니다.
0: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계속 지금 보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시거든요. 카메라 보고서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0: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가요광장을 만나면서 네. 저의 성격이 조금 더 일치하기 시작했어요.
1: 어, 네네네. 네.
0: 우리 8061번님께서 와 진짜 요정이다 요정. 아름다워.
1: 감사합니다.
0: 어, 맨날 이렇게 그 칭찬만 들으시는 것도 지겨우실 것 같아요.
1: 어, 칭찬만 듣진 않지만 이런 좋은 말은 들어도 들어도 좋아요.
0: 아, 그쵸.
1: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되죠.
0: 아, 아깝지 않죠.
1: 네,
0: 2437번님께서 네. 언니 곱다. 딱 네 글자 보내주셨어요. 언니 곱다. 곱다. 곱다라는 말 잘 안 하긴
1: 좋아요.
0: 하는데.
1: 저 좋아하는 말이에요.
0: 아, 곱다 네네네네. 좋아하세요?
1: 네.
0: 아, 고우십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홍선영님께서 누나요? 폴이 더 어려요?
1: 훨씬 어리시지 않나요?
0: 저도 사실은 네. 누나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해요. 뭐. 어, 누나라도 해도 되나? 약간 반말해야 될 것 같아. 어, 나보다 어릴 거 한창 어릴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거든요.
1: 요즘은 어딜 가도 제가 누나예요.
0: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진짜 너무 막 저는 그 너튜브에서 하던 그런 네. 리얼리티부터 시작해서 너무 오랫동안 봐서 지금 보면서도 너무 신기해요. 제가 여기에 화면이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1: 어,
0: 느낌 들어요.
1: 어, 저도 그래요.
0: 아이 참. 김희정님께서 나만 또 나이 먹지. 그니까요. 나이는 우리만 먹기로 해요. 누나는 안 먹어요.
1: 아니요,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맛있게.
0: 안 들고 안 먹고 어? 계시잖아요.
1: 그런가요?
0: 네. 어? 9807번님께서 두 분 다 너무나 동안이시다. 고딩 누나랑 중딩 동생이 방송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미성년자들 두 명이서 네. 네,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기로 해요.
1: 네, 좋아요.
0: 우리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1: 네.
0: 6232.
1: 요즘 대세 컬러가 레몬인데 오늘 레몬색 니트 입고 오셨네요. 화사해요.
0: 아, 진짜 오, 일부러 네네네. 약간 레몬처럼 입고 오신 거예요?
1: 어, 근데 제가 저를 상징하는 색이 원래 오렌지랑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0: 아, 그래요?
1: 좋아해요.
0: 아, 노란 네. 그러니까 밝은 색을 좋아하시는구나.
1: 네, 상큼한 색을 좋아하죠.
0: 아하, 역시 9474번님께서 폴님 진짜 신나 보여요. 보고 싶던 다라님 본 소감 어떤가요? 눈이 말씀드리지만 일단 너무 신기하고요. 잠깐 걸어 들어오시는데 저는 얼굴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너무 작아.
1: 어, 최고의 DJ이십니다. 아, 어, 아, 진행 실력이.
0: 빈말, 빈말이 아니고 진짜 약간 너무 작은데 또 얼굴이 너무 작은 분한테 얼굴 작다라고 말하면 또 실례일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작으니까.
1: 어, 그래요? 아, 네. 실례 아니에요. 좋아요.
0: 얼굴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뭐 주먹만 하다 그러잖아요. 주먹의 반만 하십니다. 네, 진짜. 아, 정말. 강지훈님께서 산다라방님한테 아까 그 키캡으로 문제 똑같이 한번 내보고 맞춰보시라고 해봐봐요. 제가 아까 중간에 퀴즈 타임이 있어요.
1: 네.
0: 제가 이 키캡으로 제가 어떤 노래를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1: 어?
0: 음가는 없습니다.
1: 그게 돼요?
0: 한번 어. 들어보시고 어떤 건지 맞춰보세요.
1: 네? 3, 2, 1. 범브라 따따따 이거 맞아요?
0: 바로 알잖아요. 아, 역시.
1: 아~
0: 역시 뮤지션들은 바로 알아.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은 뮤지션의 미음자도 없는 거예요. 음악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소양이
1: 너무 많이 듣던 비트니까.
0: 아, 그러니까 이분들도 네. 많이 들으셨을 텐데
1: 어,
0: 막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막 이 노래 무슨 동요 같다 아. 뭐 종소리 울려라 뭐 이런 거 보고 그랬거든요.
1: 어.
0: 아, 역시 우리 누나 다 안다고요. 컴백콘님께서 다라님 우리 오빠가 우리 폴오빠가 뽀시래기 신인 시절에 21의 컴백홈을 커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도 내적 친밀감이 아주 크답니다.
1: 오, 반갑습니다. 네.
0: 아, 뭐 이거 틀어주지 마요.
1: 오, 너무 맞아. 좋다.
0: 와, 진짜 어리다. 오, 예.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 맞죠. 근데 이 노래가
1: 와, 너무 좋아요. 소름 돋았어요.
0: 저는 이제 잔잔한 음악을 좋아하니까.
1: 네네.
0: 근데 이 노래가 생각보다 이렇게 잔잔하게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1: 어, 네네, 그쵸.
0: 리듬이 되게 많고
1: 네.
0: 그리고 이 느낌 느낌을 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1: 네, 투애니 형 곡들이 조금 네, 네. 그래서 부르기
0: 그러니까
1: 좀
0: 보기에는 네. 되게 뭔가 어 그냥 나도 따라 부르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막상 불러보면 약간 느낌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촬영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1: 근데 너무 좋은데요. 제가 제대로 한번 찾아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아, 아니요, 들어주지 마.
1: 아니, 너무 너무 듣고 싶어요.
0: 아니에요, 아니요. 저, 아, 우리 컴백홈 이런 얘기하지 말아요. 제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네. 토끼 박님께서 새 앨범 공개 앞두고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했는데
1: 네.
0: 공개한 후에는 뭐 좀 먹었나요? 오늘 뭐 먹었어요? 어제는요? 어저께는요?
1: 아니 이렇게. 이게 뭐 떨려서라기보다는 원래도 사실 잘 안 먹어요. 요 이게 어 뭐랄까 제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면
0: 네.
1: 입맛이 없어져요. 목구멍이 확 막힌다고 하죠.
0: 아 저는 그 네. 서식자인 거는 저도 네.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1: 네네네.
0: 저게 진짜일까? 어떻게 저것만 먹고 사람이 연명할 수가 있지?
1: 근데 평소에는 또 좋아하는 건 잘 먹는데 이번에 네. 아무래도 첫 무대 앞두고 좀 긴장을 했나 봐요.

0: 그래서 제가 테스트하려고 좋아하는 떡티순도 시켜보고 라면도 끓여봤는데 네.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1: 아 너무 이제 예민해지니까. 네네네. 긴장되고.
0: 그래서 거의 못 먹어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죠.
1: 아 좀 잘 드셨어. 약간 군 것질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약간 과자나.
0: 뭐 딱히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1: 젤리 막 이런 것도.
0: 네. 젤리는 씹기가 너무 피곤해요. 아 이게 체력이 약간... 소모가 심해요.
1: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누나한테 네. 내가 무례한 질문을 했죠. 젤리라니 약간 오래 씹는 거 여쭤봐. 그럼 약간 액체 종류 이런 거 좀 좋아하세요?
0: 네. 그래서 좀 프로틴유를 그냥 마신다던가
1: 스무디
0: 그런
1: 이런 거 좋아하세요?
0: 스무디가 이가 좀 시리긴 한데 이런 건 좋아합니다. 디카페인
1: 아바라
0: 이런 걸로 아, 그 이제 네, 식사를 하는 거죠.
1: 와 진짜 우리 어저께는요 그저께는

0: 왜냐면 공연 끝나고 다 같이 네. 이제 회식이 있어가지고 몇 점은 먹었고요.
1: 최애 고기가 어떤 거예요? 어떤
0: 삼겹살 좋아해요.
1: 아, 저는.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0: 거예요? 네네, 돼지고기가 너무 좋죠.
1: 그래요. 그럴 때라도 좀 지방이라도 좀 섭취 좀 해주세요. 네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는 새 앨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산다라방 누나의 새 싱글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제목이 딱 듣자마자 너무 네. 우리 누나스럽다. 리프리즘.
0: 네네 맞아요.
1: 앨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그러니까 앨범이라기엔 아직은 이제 선공개 싱글이고요. 미니

0: 꺼내서 새로 비추어 본다라는 의미로 리프리즘이라고 네. 이름을 지어봤어요.
1: 약간 저 두 곡 들어봤거든요. 네, 손톱이랑 네. 이렇게 네, 페스티벌 두 개 들어봤는데 네. 기존에 하시던 음악에서 약간 어쿠스틱 팝 느낌도 좀 있었고
0: 네, 네,
1: 그리고 약간 그 약간 J-팝 느낌의 네, 네, 강렬한 네. 이런 락킹한 느낌들.
0: 네, 엄청 락킹하죠.
1: 약간 리프리즘도 정말 약간 전환되는 약간 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느낌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네네네 맞아요. 이번에 정말 크게 변신을 시도를 했어요.
1: 보람님께서 이번에 직접 설립한 아라드나스에서 발매한 첫 앨범.
0: 네네.
1: 이 아라드나스가 이제 회사 이름인 거죠.
0: 네, 이게 거꾸로 네. 뒤집으면 산다라예요.
1: 아.
0: 네, 이렇게 이게 학생 때부터 제가 그냥 장난으로 맨날 뒤집어서 아라드나스 하던 거를. 오. 제가 지금 딱 회사 이름으로 네
1: 괜찮은데요?
0: 네 사용을 하게 됐죠.
1: 이렇게 혼자서 네. 이렇게 좀 작업을 하고 계신데 네. 좀 어떠세요?
0: 근데 당연히 네 훨씬 힘들기도 하고 훨씬 재밌기도 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이제 연차가 쌓이면 네. 제 동료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1: 네.
0: 저희가 직접 더 참여해야 되는 참여하게 네. 되는 그 일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1: 아무래도 그런 걸 또 원하시기도 하고 팬분들께서.
0: 네,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네.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바쁘고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1: 어떡해.
0: 재밌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더 네. 시도를 해볼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앞으로 아바라의 바닐라실 한 펌프만 추가해서 드셔줬으면 좋겠어요.
0: 원래도 한 시럽은 네 번 정도 펌프를 합니다.
1: 아,
0: 제가 몰랐는데 네. 제 매니저 동생이 네. 커피를 사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오. 제가 직접 가서 사 마시니까 그 맛이 아니어가지고
1: 네.
0: 혹시 우리 같은 메뉴 시키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시럽을 네 번 펌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 아하.
0: 그게 바로 이 비법이었던 거죠.
1: 우리 누나의 또 비법은 네 펌프였다.
0: 네. 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1: 체력을
0: 네.
1: 유지해야 되니까.
0: 네, 네.
1: 자 이번에 타이틀곡 페스티벌 얘기를 네. 해볼게요. 지난번에 나왔던 페스티벌이 네. 또 엄정화 선배님의 노래를 재해석했던
0: 네,
1: 노래였는데
0: 네, 맞아요. 네.
1: 그 노래를 한 번 더 트위스트해서 네. 재해석해주셨어요.
0: 왜냐면 그때가 제가 사실 딱 40이었는데 근데 이제 곡이 굉장히 밝고
1: 네.
0: 귀염귀염하고 되게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1: 그쵸,
0: 그렇게 재해석을 했는데
1: 네.
0: 제가 아, 20대 때 이 곡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곡을 한 번 더 부셔서 새로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1: 저는 이번에 네. 그, 저는 사실 원래 페스티벌 버전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이번 새로 나온 리프리즘 버전이
0: 네.
1: 되게 아예 다른 곡처럼 느껴지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곡을 리메이크한 게 아니라 네. 부셔서 새로 만든 거죠.
1: 맞아요.
0: 네, 가사도 그렇고
1: 송폼도 바뀌었더라고요.
0: 맞아요. 아예 구조도 바뀌고
1: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B파트가 네. 거의 코러스인 줄 알았어요. 바로 약간 코러스로 넘어갔구나 했는데 또 뒤에 또 한 번 트위스트해서 또 한 번
0: 네,
1: 나오고
0: 네. 송폼이 좀 독특하죠.
1: 그게
0: 네.
1: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네.
1: 그 변주를 준다는 게 팬들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또 음악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1: 아, 그럼요.
0: 역시 네.
1: 저는 또 궁금했던 게 네. 이제 우리 산드라방님 같은 경우는 정말 곡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프리즘 버전

0: 앨범도 냈었지만 네. 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은퇴하기 전에 내 이야기를 담은 앨범을 한 장은 남기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1: 네. 무슨 은퇴 얘기를 하세요.
0: 아니 그냥 그래도 제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몇 년 정도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 그냥 그 이제 100세 시대가 넘어서 이제 200세 시대 되면은 그냥 네. 한 훨씬 많이 남지 않았을까요? 100 몇 년은 남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네요. 지금부터 시작이네요. 앞으로 100년간 네.
1: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미소님께서 리프리즌 버전의 페스티벌 듣자마자 일본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났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막 이런 감독님한테 연락 올 것만 같은 느낌 이런 느낌 노린 거 맞나요?
0: 노린 건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영감을 받은 건 맞아요. 네네. 그래요? 왜냐하면 J-POP이나 J-락이 애니메이션 음악이 굉장히 많고
1: 많죠.
0: 아 너무 아유 연락 오면 너무 좋겠네요.
1: 그 지금 딱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제 여름에 이렇게 사실은 요즘 사실 대세는 약간 락킹한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밴드 사운드에 락 음악이 조금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이 장르를 잘 택하신 것 같고
0: 타이밍이 딱 좋았던
1: 것 같아요. 무대에서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신이 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저는 락 페스티벌을 한번 꼭 한번 가고 싶어요. 굉장히 락킹한 곳으로
1: 너무 기대되는데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또 락킹한 버전도 내셨지만 또 수록곡인 손톱 같은 경우는 좀 더 미니멀하면서 팝스러운 어쿠스틱 팝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네 맞아요.
1: 이런 그러니까 곡들도 부르는 모습 팬들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일요일날 첫 무대를 했거든요. 페스티벌에서 손톱 부르는데 제가 너무 많이 막 아주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대에 서면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1: 그니까요. 네네. 이 아바라의 시럽이 그 무대 위로 다 몰리나 봐요. 그러니까 몸에서 저장해놨다가 자 시럽 분출해.
0: 그러니까 무대 올라가면 제가 자제가 안 돼요.

0: 제가 그동안 해왔던 뭐 댄스, 팝 네. 또 있는데 아, 또 스포를 하면 안 되죠. 아, 너무 스포를 제가 많이 해버려가지고
1: 그만.
0: 네, 그만. 네,
1: 제가 비밀 유지 시켜드릴게요. 네. 자, 저희는 노래를 좀 듣고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우리 산다르방님의 페스티벌 리프리즘 버전 들어보도록 할게요.

0: 아니 이 정도면 우리 산다라박 팬분들 시럽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어 그러네요. 어,
0: 우리 애기 왔어요 지금 밖에.
1: 네,
0: 애기
1: 깃발은 아, 들고 귀여워. 있죠.
0: 안녕 안녕하세요.
1: 안녕
0: 안녕 소리 질러.
1: 예.
0: 아, 너무 귀엽다 진짜. 문필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열정과 의욕이 팍팍 느껴져요. 제가 다 설레네요.
1: 이게 저희 선후배님들도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신기하네요. 아니 22년 차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직 열정이 있냐.
0: 어, 맞아요.
1: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0: 이게 다 실업의 힘입니다. 아, 내 펌프의 파워. 네. 내 펌프의 파워.
1: 네.
0: 아하, 이경님께서 은퇴 생각하지도 마요.
1: 네, 저도 은퇴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요즘 좀 이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0: 근데요, 네. 제가 또 이제 선배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1: 네.
0: 저랑 동년배인 이제 가수 친구들도
1: 네, 네.
0: 그 데뷔 초창기부터 은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들 아무도 은퇴 안 했거든요.
1: 네, 저도 무대 서는 거 제일 좋아해요.
0: 네, 네. 마음에 없는 소리입니다. 네. 네. 땅콩잼님께서 어지러운데 헤드뱅잉을 멈출 수가 없어요.
1: 그런 노래 맞아요. 저도 여기 뒷목이 너무 아파요. 헤드뱅잉을 너무 해가지고.
0: 자, 목 좀 주물러 주시고.
1: 네, 주물러주세요.
0: 이따 또 흔들어야 되니까.
1: 네.
0: 0234번님 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곱다. 얼굴만 곱은 게 아니라 음색도 곱다.
0: 진짜? 어떻게 네. 음색이 한결 그렇게 한결 같으세요?
1: 그러게요. 근데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네. 조금 두꺼워지고 약간 네. 허스키한 것도 더 나오고.
0: 아, 일부러?
1: 일부러는 아닌데 이게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목소리가.
0: 오히려 약간 이렇게 락킹한 음악에서는 훨씬 더 잘 어울리겠네요.
1: 네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요.
0: 뭔가 네. 3466번님께서 지난번 페스티벌은 엄정화랑 산다라가 손잡고 뛰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산다라가 날고 엄정화가 날아오른 산다라를 안아주는
1: 느낌. 너무 감동적이다.
0: 아, 누가 여기 시인 데려왔어. 누가
1: 네.
0: 지금 작가 데려왔어요.
1: 3466님
0: 진짜 무슨 일이에요. 9981번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엄정화 언니에게 리프리즌 버전도 들려주셨나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0: 그래요.
1: 네, 곡 나오기 전에 들려드렸는데요.
0: 네.
1: 우리 정화 언니 항상 천사 같으시잖아요. 달아야 난 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신나. 축하해. 그래서 한번 네, 또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0: 아 진짜 이렇게 네, 또 선후배 사이 좋은 거
1: 네,
0: 너무 부럽습니다.
1: 사랑합니다.
0: 0925번님께서 네? 3년 전 페스티벌 때는 관람차 헤어 했었잖아요.
1: 네네네.
0: 리프리즌 버전의 헤어 추우미는 뭔가요?
1: 네, 제가 항상 그 특이한 헤어스타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럼요. 항상 올리고 묶고 그랬잖아요.
0: 아, 밀고.
1: 네, 하지만 네. 이제는 헤드뱅잉 할 머리카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냥 풀고 네. 지저분하게 그냥 올라갑니다.
0: 돌릴 수 있게끔.
1: 아, 완전 네, 돌려야 되고.
0: 오.
1: 네, 그래서 이제 피스도 안 붙이고 싶긴 한데 네. 혹시나 좀 심심해 볼까 봐
0: 더
1: 붙이긴 하는데 아, 머리 안 붙이는 게 더 헤드뱅잉 하긴 좋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좀 더 뭔가 볼륨감 있으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게 좀 무거워지니까
0: 아.
1: 네, 제가 연습실에서 혼자 헤드뱅잉 하고 노는데 아 그때가 딱 이쁜데 근데 무대에서는 아. 풍성한 게 더 이쁠 수도 있어요.
0: 아, 네. 또 풍성한 모습 우리 무대 위에서 기대해 보자고요.
1: 네.
0: 최철영님께서
1: 네?
0: 누나 이번 활동으로 파란색 같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1: 오우.
0: 파란색도 쨍하고 탁하고 옅고 짙고 다양한데 어떤 파랑일까요?
1: 와,
0: 오, 디테일하다.
1: 너무 푹 집어주셨네요. 이게 오. 제 미니 앨범에 굉장히 큰 스포가 될 거라서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뭐 쨍하고 탁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좀
0: 네.
1: 저다운 약간 좀 파스텔 톤의 좀 밝은 파랑
0: 화사하고
1: 네네 화사한 느낌.
0: 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1: 아,
0: 제가 지켜드릴게요. 더 스포 못해요 저희는.
1: 네.
0: 이제

0: 다 주는 다라님께서 7월 4일 팬 네. 콘서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정판 LP 제작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오, 이거는 제가 팬 콘서트 와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네. 선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발매용은 아니고요.
0: 제가 일부러 이거 안 읽었거든요.
1: 네네네네.
0: LP 그냥 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사는 건가요?
1: 아유, 당연히 주는 거죠. 선물로.
0: LP를 그냥 잠깐 우리 포릴럽 김아가 아니, 그래도... 우리 포릴럽 김아가
1: 아니, 공연에 너무 감사하게 또 티켓도 구매를 하시고
0: 잠깐만요.
1: 머나먼 길을 와주시는데
0: 선배님 네.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업적 남겨주시는 거 곤란해요. 와, 정말 팬분들 얼마나 좋으실까. 그냥 LP 그냥 주신다고요?
1: 네, 지금 너무너무 이쁘게 만들고 있고요. 이게
0: 진짜.
1: 또 아무래도 싱글이다 보니 피지컬 앨범이 없어요. 지금 리프리즘은. 그래서 만들었죠, LP로.
0: 아, 진짜요?
1: 네네.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오고 있어요.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전조등 켜고 계시죠?
0: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으시죠?
1: 여러분, 좁은 길에선 서행하는 거 아시죠?
0: 89.1MHz 쿨 FM 듣고 계시죠?
1: 하루 종일 회사일에 집안일에 오늘도 고단하실 텐데 괜히 고민하실 거 없어요.
0: 출근길엔 조정식의 FM 대행진,
1: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21. 그 내가 하면 이렇게 철상 맞을까요?
1: 아니요, 너무 감미로워요.
0: 아 이렇게 분명히 다 이 원곡 자체에 액센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하면 너무 철상 맞아요.
1: 아니요, 철상 맞지 않아요. 아, 너무 너무 좋아요.
0: 너무나 좋아하는 그 누나 산다라방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계속해서 문자 읽어볼게요. 거봐요 누나, 이거 누나 때문이에요. 4598번님께서 폴인러비입니다. 두기로 잘 듣고 있습니다. LP 이야기 다들 귀 막으라고 했지 내가. 115번.

0: 한 분을 너무 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 느껴집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런 안 좋은 악습 다시는 만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3265번님께서 다라님 LP 판매용으로도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갖고 싶어요.
1: 근데 피지컬 앨범은 미니 앨범 때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번 리프리즘은 피지컬이 앨범이 없기 때문에 LP로 지금 만든 거거든요. 선물용으로.
0: 아니
1: 판매용으로는 아직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0: 또 그러면은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팬분을 가야겠죠. 가야지 네. 얻을 수 있습니다. 살 수도 없다는 점. 네. 2952번님께서 와 팬 콘서트 LP 선물까지 팬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1: 네.
0: 우리 폴킴님도 기대할게요.
1: 예.
0: 정말

0: 아까 좋은 아, 얘기만 해주시기로.
1: 아니 근데 이게 예 흔히 뭐 안 좋게 말하는 흥이 없고 좋게 말하는
0: 에에에에에에에 We 21.
1: 어?
0: 어때 흥이 오! 좀 느껴져요?
1: 흥도 있고 지금 딱 그 악센트가 네. 21 할 때 이게 딱 어.
0: 이게 어려 이 꽂히는 소리를 내는 게 네, 이 모이는 소리가 진짜
1: 코를 어려워. 막고 불러셔야 돼요. 한쪽 아, 코를
0: 한쪽 코만 21.
1: 어 이거다.
0: 어 괜찮다.
1: 네 이거예요.
0: 저 다음에 내년에 여름에 이제 네. 늦었으니까 여름 앨범은 한쪽 코 막고 녹음해서 앨범 발매할게요.
1: 좋아요 좋아요.
0: 네 여러분 기대 네. 많이 해주세요. 진짜 네. 아하. 자 4부에서는 가광 청취자들의 행복한 이야기들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다라님께서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0: Hey!
1: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여러분이 행복했던 순간들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크게 웃었던 일부터 살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날의 이야기까지 뭐든 좋습니다. 축제 같아서 축제 같았던 순간들을 보내주세요.
0: 학창시절에 저는 반에서 늘 32등만 했었거든요. 21등 했던 날 우리 집은 축제였어요.
1: 저에게 드디어 조카가 생겼어요. 새 생명의 희열과 기쁨에 빠져있어요.
0: 이번 주말에 대전 빵투어 갑니다. 행복도 찌고 살도 쪄서 올게요. 자 이렇게 어떤 행복이든 좋습니다.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0: 너튜브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그 기타 처음 사던 영상 기억나요?
1: 그거 예 맞아요. 다큐 네네네. 네,
0: 아 그때 생각하면서 저도 그거 보면서 기타를 따라 샀거든요.
1: 어 그래요?
0: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먼지가 소복히 쌓이게 됐습니다.
1: 아 저도 그래요. 왜냐면 이게 기타가 제 성격이랑 좀 안 맞아서.
0: 저도요.
1: 드럼으로 갈아탔거든요. 네. 이게 때려 뽀개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0: 아 드럼. 저도 그럼 이번에 드럼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드럼 너무 재밌어요. 네.
0: 지영님께서 이 노래 녹음할 때 높은 음은 너무 높고 낮은 음은 너무 낮아서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좀 적응이 되셨나요? 어떠세요?
1: 네 제가 원래 하이톤이라 트웬티원 네. 노래 할 때도
0: 맞아.
1: 파트가 많이 없었던 게 멤버들과 이렇게 음역대가 달라요. 아, 중저음이 그래서... 잘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0: 감초 같은 목소리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1: 네, 그래서 이제 감초를 맡았는데 지금 내 노래인데 벌스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웬티원 거보다 더 낮은 거예요.
0: 어떻게...
1: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안 나왔는데 네. 사람이란 게 또 하다 보면 됩디다.
0: 아 내야죠.
1: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들 못할 것 같아요. 이래도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0: 네.
1: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0: 오 앞으로 그럼 네. 더 저음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럼 산달방님께서 직접 작사하신 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듣고 올게요.

0: 있어요, 있어요.
1: 아 좋아요.
0: 네,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놨거든요.
1: 아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0: 이미 있지요. 네네.
1: 저는 그냥 놀아놨네요.
0: 제가 폴킴님 생각하면서 발라드 버전으로 딱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1: 저는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아, 정말. 자.

0: 우리 행복한 청취자분들께 아이스크림 쿠폰 시원하게 보내드릴게요. 애몽님께서 다라 누나 가방에 아이고 진짜 늘 홍삼, 인삼, 비타민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도 있나요? 폴 DJ님께 나눔해주고 싶은 거 혹시 있나요?
1: 아, 예, 예, 항상 있고요.
0: 요즘 홍삼, 인삼이 있어요?
1: 아, 인삼은 아니고 홍삼, 뭐 비타민, 어. 뭐 소화제 이런 거 다 있어요. 아이고야. 잘 취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우리 폴 DJ님이 네. 또 뛰어넘기면서 노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마그네슘 드릴게요.
0: 우와.
1: 왜냐면 제가 무대에서 너무 뛰고 며칠 전에 네. 무대 끝나고 다리 경련이 와가지고
0: 어머.
1: 네,

0: 네,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1: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나와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분을 만나고 또 친해지고 또 뭔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요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요광장에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준비해볼게요. 네, 갑자기라도. 네. 3282번님께서 내향인입니다. 조용히 잘 듣다 갑니다. 아, 혹시 이제서 2시간 만에 지금 문자 보내신 거예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내향인 분들이 많으시구나. 진짜 우리 내향인 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가갈 테니까 항상 12시, 2시 사이에 저 보러 와주셔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키캡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폴 배우와 송 배우의 연기 듣고 보실 수 있어요. 내일도 보이는 라디오로 즐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끝곡으로 8080님의 신청곡 소수빈의 달랐으니까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드릴게요. 터널을 지나기는 괜찮습니다. 다만 터널을 나와서는 녹사평역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는 강남 성모병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제 램프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쪽 보니까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는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아, 올리비아.
4: 올리비아. 아, 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7: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로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생방송이에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 절대로 웃지 않는다. 혹시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커피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마구마구마구 쏠 예정이니까 네, 얘기를 드렸어요. 저 오늘 커피 정말 많이 쏠 거예요. 추첨 아니고요. 1, 2부에서 사연 소개된 분들께, 모든 분들께요. 가비가 드리는 커피 가비리카노 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 누가 가비리카노 가져가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 님이요. 가비님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가비리카노 받았다고 자랑해서 저도 오늘 KBS 회원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 남겨요. 2시간 잘 들을게요. Oh my god, welcome, welcome, welcome to Super Radio. 지금 Super Radio에 사연 처음 보내셨다는 새싹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너무 환영하죠. 또 우리 새싹 멤버들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동학님 너무 환영하고요. 가비리카노 드려야죠. 오늘은 동학님이 또 와이프분께 자랑하시면 되겠어요. 나도 받았어. 왜 이래? 라고. 이 미한님, 저는 오전에 봉지커피 2잔 마셨더니 힘이

그래가지고 아우 맛있겠다. 3117님이요. 퀸비 불러보고 싶었어요. 오늘 아이 픽업하느라 경보하듯 걷는데 진짜 더워요. 퀸디가 주는 커피 마시면 살 것 같아요. 네, 퀸비라고 불러주셨는데요. 퀸비도 말이 되죠. 여왕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퀸디입니다. 네, ABCD입니다. 왜냐면 저는 DJ니까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또 아이 픽업하느라고 열심히 또 걸어 다니셨네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가비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time. 오늘 방송 도중에요.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면 제가 출석 체크할 거예요. 이 출석 체크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간단해요. 제가 띨링띨링띨링 종소리가 울리면 그때, 그렇죠. 요 소리가 들리면 콩과 문자로 본인 이름 적어서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제 이름이 신갑이니까요. 그냥 신갑이 이렇게만 해서 보내주셔도 돼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선착순 10분 뽑아서 또 가비리카논을 드릴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 이따가 갑자기 종소리 울리면 그때 할 거예요. 오늘 또 사연 소개되면 무조건 커피 다 드리고 있는 아주 시원시원한 날이니까요. 참여 여기로 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오늘도 내 친구, AI 내 친구 게스트옹 만날 거고요. 어제 우리 하루 쉬었잖아요. 가비바비보. 오늘은 합니다. 그리고 3부에선 아이키 그리고 스테이시 윤씨랑 앙앙앙 할 거예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받고 싶어요. 필라테스 하고 몸이 바닥에 눌러붙었어요. 몸을 일으킬 수 있게 연료 부탁드립니다. 아, 물론이죠. 바로 갑니다. 저도요, 운동하면 어제 운동, 그 재활 운동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졸린가요? 운동하면은 졸음이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저 낮잠 잤어요. 어제 되게 오랜만에. 네, 낮잠 자고 연습 갔는데 기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운동하고 나면은 이게 에너지가 착 이게 좀 가라앉으면서 이런 가비리카노 커피 필요하지요. 보내드릴게요. 1848님 가비가비 퀸디, 이 시간엔 항상 운전 중이어서 문자 보낼 생각 못했는데 남편이 휴가를 받아 운전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퀸디를 응원하는 애청자가 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문자 보낼게요. 힘내요. 감동이요. 진짜 왜 이렇게 나 감동이야. 감사해요. 어떡해. 아, 이렇게 문자는 보내지 않지만 항상 이렇게 들어주시는 우리 귀빈이들도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또 힘입니다. 강영옥님이요. 강영옥 연습해보는 중입니다 하면서 귀여워. 영옥님 귀여워요. 이렇게 지금 연습하셨어요. 방금 이제 우리 띠링띠링 울리면은 이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출석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습 중이셨어요. 선착순이니까 빨리 보내시는 게 좋아요. 아, 이따가 종 울리면 빨리 보내주시면 돼요. 3726님 안녕하세요. 가비씨, 수원 통닭거리 가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 20대 초반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갔던 데가 아마 거기 맞을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한창 SNS인지 어딘지 뭔가 약간 핫해져서 사람 진짜 많았을 때 갔던 기억이 나요. 엄청 그 건물도 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핫한가요? 7551님 가비님, 오늘 저 임태기 해보는 날이에요. 떨려서 못하겠어요. 용기 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제가 또 이제 임신 브이로그 이런 것도 되게 즐겨서 보거든요. 나이가 나이인 줄 알아 그런 게 자꾸 떠요. 그래서 이제 정든 너튜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제 결혼도 하시고 임신도 하셔서 그런 걸 아는데 아침 일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알고 있는데 잠깐만 좀 일찍 하지. 어떻게 떨려가지 못했구나.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니까 용기 내서 화이팅! 응, 좋은 일, 좋은 소식. 지금 종소리 올렸어요, 여러분. 그럼 뭐죠? 바로 출석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저희 노래 듣는 동안 본인 이름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저희 보이 넥스트 도어의 바이럴 듣고 와서 출첵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께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1등 노려봅니다. 축하드려요. 됐어요. 3647님 출첵. 김희성 우리 아들 6개월 이름 김희성 불러주세요. 이성아. 9774님 이성훈입니다. 2371님 효투라고 보내주셨고요. 0752님 정연화. 박상균님이요. 출석체크 해서 보내주셨고요. 9241님이 최달쌤. 8307님이 송한솔. 그리고 9063님이요. 요거는 이제 삼행시인데요. 일단은 송한솔님까지 이렇게 10분, 네, 올라오신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어떻게 또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네, 송한솔님까지 출석 체크 했고요. 바로 가비리카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석 체크 좋은데요. 우리 이거 자주 해요. 피디님 저 이거 자주 해요. 느낌 좋은데요. 또 이렇게 보내줄 거면서, 이렇게 지금 거의 한 생방 2시간 했을 때 정도의 어떤 화력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아, 1시간 했을 때의 화력을 지금 좀 보여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보내주시면요. 사실 저 몇 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출석 체크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할 수도 있고 내일 또 할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9063님 퀸디 부끄럽지만 삼행시 보내보아요. 신이 가비님을 만드실 때 분명히 가만히 있어도 뿜어져 나오는 끼와 텐션을 비행기 수화물 무게 초과될 정도로 때려 넣으신 게 틀림없다. 귀엽 다 이거. 비행기로 가는 게 저는 귀여운데요. 예. 끼랑 텐션을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비행기 초과 수화물 무게 초과될 정도로 귀엽네요. 예. 가비리카.

이제 출강이 더 많은 수입이 되었어요. 학원은 유지 비용만 탁 나와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반 남았는데 접어야겠죠.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1년 반이나 더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아,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좀 이벤트도 열어보고. 오늘 저 출첵 이벤트 하니까 지금 괜찮거든요. 좀 이벤트도 열어보고 좀 없을까요? 1년 반 동안 그래도 좀 붐업을 시킬 우리 학원을 조금 더 살릴 만한 그런 이벤트나 뭐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예,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될 거예요. 화이팅해서 우리 한번 머리 싸매고 고민해 볼게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옷 제품 검품하는데 이모님들이랑 동료들이랑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제품 검수하는 일은 계속 반복되는 업무라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데 가비님 목소리 들으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아니 또 반복되는 업무면은 이게 너무 반복이면 좀 지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어떠한 팅커벨이 되어서 여러분들 공중에 제 목소리를 이제 흩뿌리면서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 또한 힘나게 만듭니다. 8701님 가비리 간호 드시고 또 힘내서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봉하철님 옆집 M본부에서 넘어왔어요. 크크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오늘의 미션 첫 데이트 메뉴가 주

0: 이야기의 슈퍼라디오 Good afternoon.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Hi, 게스통. 준비됐지?
1: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입니다.
0: Hi, 게스통. 아니, 내 친구가 요즘 냉면에 꽂혀서 2주째 매일 저녁으로 냉면을 먹고 있대. 이거 어떻게 생각해?
1: 2주째요? 그 정도면 취향이 확고한 게 아니라 몸속 혈액이 육수로 바뀌는 중 아닐까요? 혹시 이거 가비님 얘기 아니죠?
0: 의심하지 마. 난 아무리 꽂혀도 2주 내내 냉면 먹는 거.

0: 근데 너 요즘에 나 놀리는 재미 아주 그냥 푹 빠진 것 같아. 지금 저희 또 출석 체크 타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선착순 10분께 제가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름 보내주시고요. 그럼 스통이 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 네가 뭐라 그랬지? 나한테 지금 수박 한 통 다 먹을 것 같다고 했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내가 지금 얘기해줬어. 어떻게 생각해?
1: 거짓말인 것 같아요.
0: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단 내 말이 맞고 다 됐고 일단은 귀빈이들 사연 좀 소개를 좀 해줘.
1: 네, 0948 님의 소식입니다.
2: 저 드디어 안경 벗었어요. 그동안 겁이 많아서 라식 수술을 미루고 또 미뤘는데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굳게 마음 먹고 라식 수술하고 안경 벗었답니다. 샤워할 때 안경 안 쓰고도 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니 너무 신기하네요. 이제 눈 화장 힘 좀 줘볼게요.
0: 축하해요 공구사팔님. 저도 그 눈에 요거 시력 교정술 받았거든요. 근데 받고 좀 놀랬잖아. 나 이렇게 생겼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또 예쁘게 나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거지. 이제 예쁘게 화장하고 마스카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도 사실 공구팔사님 우리 예쁠 것 같지만 더 예뻐지세요. 넥스트 뉴스.
1: 피님의 소식입니다. 영어 공부하려고 학원을 끊으려고 하니 영문과를 졸업한 아내가 자신이 가르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가르쳐준 지 한 시간도 안 돼서 저한테 이 바보야! 라고 하네요.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0: 저기 피님 그냥 학원에 가세요. 무슨 가족끼리 그런 걸 이렇게 알려주고 하다 보면요. 안 돼 안 돼. 특히나 뭐 운전도 안 되는데 영어까지 안 되지. 그냥 이렇게 학원을 끊는 게 지혜로운 어떤 가정의 평화를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해요. 아 있잖아 출석 체크 올라왔는데 나 이거 불러줘도 되나? 잠깐만 기다려봐 게스통. 2579님 듀코, 3473님 상큼이, 4043님 최혜민, 4058님 김창형, 장원선님 장원선, 박대성님 박대성. 이 뒤에는 게스통이 읽어줄래?
1: 3624님 김형진, 6780님 전혜미, 8002님 손민정, 진희님 박혜진.
0: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해요. 가베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0421님 소식 한번 렛츠 고.
3: 오늘 주차하다가 옆차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정말 아주 살짝이요. 차주분에게 전화드렸더니 티 안 난다고 그냥 가

0: 딕펑스의 선글라스 듣고 왔습니다. 게스트성이 내준 퀴즈 오늘 너무 쉬워가지고 대부분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박지영님이요. 안경. 저도 라식 수술했어요. 신세계. 5138님이요. 안경. 저도 참 잘 쓰고 있어요. 이동욱님이요. 안경. 안경 쓰고 세수한 사람 접니다. 건망증 어찌할꼬. 최현진님이요. 반면 제 차 긁고 튄 인간 이거 어떻게 잡죠? 블박찾기 실패. 번호판 휘도록 박아놓고 튀기 있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여기 이제 아이고 이제 또 안 좋은 좀 마음 아픈 사연이 있네요. 어떻게 이거 기분 너무 나쁜데 우리 아까 전에 좀 사연이 굉장히 훈훈했잖아요. 0421님 사연이. 그런데 반면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스톤 정답이 뭐지?
1: 안경입니다.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답은 안경 맞습니다. 저희 안경 맞춰주신 10분 렛츠고 게스톤 불러봐요.
1: 이재실, 박지영, 이선영, 망고빙수, 이동욱, 1720-5138, 5221, 2637, 6081입니다.
0: 어떻게 이렇게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지? 나 한 번쯤은 듣고 싶은데 당신이 실수하는 거 말이야. 오케이, 오늘도 완벽했는데 1, 2, 1,

산책해보려고 허겁지겁 하다가 애기 밥 다 엎었대요. 어떡해. 애기도 어이없고 저는 언제 다 치우나요. 어떡해. 미안해요. 나 이렇게 급할 줄 몰랐네. 우경민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사연 읽어드렸으니까요. 가빌카노 바로 갑니다. 권미진님이요. 아 망했어요. 띠링띠링 순간 그 로그아웃이 돼버려가지고 이제서 로그인했어요.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미진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빌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또 재밌는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띠링띠링 울린 순간 로그아웃이 돼버리다니 진짜 세상아 원망스러워. 하지만 이렇게 사연이 소개되었으니 우리 가빌카노 마실 수 있습니다. 7499님 퀸가비님 여기 미술학원이에요. 늘 잘 듣고 있어요. 여기가 퀸즈 미술이라 저희 다 귀빈들인가요? 수업하며 밝은 에너지 얻고 있어서 감사드려요 라고. 어머 안녕 애기들아, 너네 지금 꿈과 희망을 펼치고 있구나.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애기들이 또 앉아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선생님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는 것 같아요. 여기 조명 저 전등 뭐예요? 너무 귀엽다. 선생님 이제 미감이 좋으신 것 같은데 벽에 이제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잠시 후 3부 앙앙앙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FX의 추 들려드리면서 3부로 먼저 가 있을게요.

0: 운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배고프니까요. 매콤한 볶음 메뉴로 가겠습니다.
1: 3, 2, 1, go!
0: 오징어 볶음 대 제육 볶음. 네,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랑 취향 통하는 분들 10분 추첨해서 가비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오삼불고기 안 됩니다. 해산물인 오징어 볶음이냐 육류인 제육 볶음이냐, 이거 제가 하나 고를 거예요. 저랑 같은 거 고르시는 분들께 가비리카노 드릴 거고요. 보내주실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얘기로 한 거의 한 30분 떠들 때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다.
1: 그렇다. 지금 저희 앙앙앙 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신정민 님이 일주일 동안 앙앙앙만 기다린다. 와.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김명곤 님은요. 윤님 제발 오늘 이겨달라고.
2: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민심 리더 가자.
1: 네. 오늘 이겨달라고. 그 상큼 혜윤 님이요. 오징어 맛을 모르는 가비 씨는 버리겠다. 아이키 씨와 유정윤 님은 오징어 네. 볶음 대 제육 볶음 어떤 거 선택하실 거냐고 하시는데
2: 잠깐만요. 네. 뭐 고르시겠어요?
1: 어떤 거 고르실래요?
0: 저는 네.

0: 제자 사랑.
1: 진짜로. 노현님이 저번 주에 제이, 피, 의논으로 피 남자친구 대신 욕해주신 거 남자친구한테 자랑했어요. 제 소확행 앙앙앙. 이거 아, 어떤 사연이었죠?
2: 아, 이 사연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네. 데이트 2시간 전에 네. 갑자기 이제 데이트 장소를 바꾸신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었는데 아, 진짜
0: 맞아 맞아
2: 앙 물어버릴 거예요.
1: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잘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재밌게 얘기했으니까 남자친구분한테 기분 안 나쁘셨을 것 같긴 한데
2: 맞아요.
1: 오케이, 김금희님이요. 앙앙 앙이 뭐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0: 네.
1: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앙앙앙은요. 그 누구도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우리끼리 앙케이트 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첫 번째 앙케이트는요. 양자택일인데요.
0: 아, 재밌죠.
1: 두 분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내가 맞다.
0: 내가 맞아.
2: 내가 맞아요.
0: 아니야, 내가 맞아.
2: 제가 맞아요.
1: 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우겨주시면 돼요. 뭐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정도의 어떤 싸움이가 되는데요. 결과는 청취자분들의 문자로 결정이 될 거예요.
2: 와우.
1: 네.
2: 청취자분들은 저와 아이키 언니 중에 누구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이키 혹은 윤 써서 문자 보내주세요.
0: 보내주실 곳은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화장품 상품권 드립니다.
1: 네, 화장품 상품권 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 쉽지 않습니다. 발표할게요.
2: 아. 네.
1: 해외여행을 간다면요.
2: 네.
1: 10일 동안 10개국 돌아다니기 대 10일 동안 한 도시에 머무르기.
0: 와.

0: 거예요. 거기가 예를 들어 약간 바퀴벌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 괴롭죠.
0: 사장님이 좀 무서우신 분일 수도 있는
1: 힘들죠.
0: 거예요.
1: 힘들죠.
0: 예, 그래서 네. 가끔은 무박으로 한번 이제 무박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1: 비행기에서 자거나 이제 저희는 기차에서 자야겠죠.
0: 그럼요. 예. 네, 좀 아낄 수 있어요. 생각보다.
1: 어쨌든 간에 바퀴벌레는 안 나올 거예요.
0: 거의
1: 비행기나.
0: 안 나와요. 비행기에는 바퀴벌레가 있을 수 없어요. 기압이 높기 그치? 때문에.
1: 있을 수 없어요.
2: 없을 거예요.
0: 네.
1: 근데 유권수님이요. 스승님이 듣고 계신데 아이키 어떻게 화이팅.
0: 걸어줘.
1: 황지민님이요. 한나라에 갈 거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면 되지 뭘 그렇게 한나라에 있냐라고.
0: 어머머머.
2: 이렇게
0: 주민님 주민님. 아 주민님 말 잘하시네. 그렇죠. 에,
1: 그리고 3381님이요. 윤희가 해외 투어 돌면서 매일 하는 거라서 힘들다.
3: 맞아요.
1: 한 도시를 만끽하며 즐기기를 선택하시겠다. 그렇죠.
3: 매일 하는 거잖아요.
2: 즐길만 하면 떠나야 되는 게 굉장히 에. 아쉽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저희 궁금한 1323님이 윤 10일 동안 한 도시에 머무르기. 예전에 영국 가서 런던에만 10일 있었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런던이 우리 동네 같았다.
2: 너무 좋다.
0: 아, 근데 우리 동네 취지죠. 같았지만 동네는 아니잖아요.
2: 그래도 이렇게 느끼는 거죠. 동네 같다. 아, 단골 근데, 카페도 생기고.
0: 네네. 근데 이러면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 돌아왔을 때. 에. 이 동네가 내 동네인지 거기가 내 동네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1: 헷갈린다.
2: 잠깐만요.
0: 향수병이 걸릴 수 있어.
2: 억지 레이더 발생.
0: 10일 있잖아. 그 향수병이 걸려요.
2: 억지
0: 레이더요. 억지 레이더. 약간 지금 삐뽀삐뽀요.
2: 삐뽀삐뽀.
1: 9982님이요. 집 나가면 개고생. 여행은 원래 빡세게 보고 와야 돼요. 시간과 돈을 투자한 만큼 난 오늘 아이킵 언니 편 들래라고
0: 아,
1: 해주셨는데요.
0: 우리 파리파리님 감사합니다. 아,
1: 제가 근데 꽤 요런 비슷한 국가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이동이 많은 그 여행 프로그램을 하나 찍고 왔는데요. 네. 남는 건 많아요. 진짜.
0: 그럼 맞아요.
1: 기억나는

0: 진선미님은요, 윤, 저도 윤님처럼 한 개국에 머물고 싶어요. 여러 개국 돌아다니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남는 추억이 없을 것 같다. 여유 있게 오목주목 한 곳에서 머물고 싶다.
1: 너무 좋아요. 아.
0: 차은옥님도 읽어주세요.
2: 네. 차은옥님께서 윤, 저도 10일 한다시요. 이제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여유 있게 이곳저곳 다 둘러보고 싶어요.
0: 네.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3: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5: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3: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카비의 슈퍼라디오 2시엔 카비가 내려와 카비의 슈퍼라디오 4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코너 안물 안궁 안케이트 줄여서 앙앙앙 아이키 윤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가 네. 그 주제를 드렸어요
1: 맞아요
0: 해외여행에 간다면 10일 동안 10개국 네 10일 동안 한 도시 머무르는 거
1: 맞아요 네.
0: 한번 볼게요 저희 지금 막 앙케이트 결과가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 결과는요 두고두고
2: 반점
0: 오늘은 윤씨가 3점을 잘했네요 네 10일 동안 한 도시에만 있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아 근데 이거 반박할 수가 없어요 아,
0: 네. 그쵸 아니 이게 10일 동안 한 3개국에서 4개국이면
1: 그쵸
0: 비등비등했을 텐데요
1: 어느 정도 좀 설득을 하기 참 좋았을 텐데 10개국은
0: 이제 좀 작가님이 무리하셨어요
3: 밸런스가
0: 밸런스가 붕괴가 돼버렸어요
1: 멜붕
0: 근데 이제 1581님 같은 분들이 많아요 걸을 수 있을 때 여기저기 댕겨야 된다 나이 드니 하루하루가 아깝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돌아댕겨야 된다
1: 맞아요
0: 진짜 공감해요 저는 근데 에이, 진짜 공감합니다 또 최미라님이요 세 분이서 여행 간 적 있나요? 세 분이 여행 가면 누가 요리를 할까요? 라고.
1: 제가 그 가비랑은 같이 간 적이 있었죠, 그쵸, 저희가.
0: 그렇죠. 프로그램 통해서.
1: 맞아요.
0: 네, 베트남.
1: 거기 가서 저희 참 요리를 해먹기보다는 잘 사먹는 스타일이에요.
0: 잘 사먹는 스타일이고 둘 다 너무 재밌고 귀여운 게요. 이제 같이 호텔방을 쓰잖아요. 그러면요, 그 둘 다 키를 안 챙겨놔요. 누구 한 명은 챙기겠지 싶어서, 그쵸?
1: 네. 그리고 제가 한 번, 아, 이거 너무 시간이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그 원숭이 사건이 있었어요.
0: 원숭이 사건 나중에 얘기해.
1: 나중에 이거 꼭 얘기해드릴게요. 이거 아직도 가비한테 참 미안한 사건이 있어요.
0: 아, 너무 재밌는 사건이 네. 있었죠. 오케이 그러면요 첫 번째 앙케이트 결과 맞춰주신 윤 씨는 다음 주제에서 입장을 먼저 고를 수 있는 네네.

0: 아,
1: 저는 너무 있어요, 사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 여름이잖아요.
0: 여름.
1: 네. 그러면 네. 뭐가 생각나시냐면 다들 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와! 여름이다!
2: 제가 이거 근데 무슨 노래예요?
1: 쿨 해변의 아~ 여인입니다.
0: 좋다.
1: 저는 사실 이 딱 도입부를 아~ 딱 들으면 그냥 이거 여름이고 국민 썸머송이다. 네. 네, 여러분 반박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0: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네. 지셨기 때문에요.
1: 아, 예?
0: 이거를 선택하실 수

0: 여름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앙앙앙 아이키 스테이시 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강지훈님은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또 추천해 주셨어요. 저도 사실 이거
1: 너무 생각나긴 해요.
0: 저도 맞아요. 이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조석근

0: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요. 좋네요. 맞네요. 저희 그 혹시 툴러브라든지 아니면은 해변의 여인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1: 아 툴러브는 이제 네. 이후에 이제 아마 연못성이 되지 않을까.
0: 와, 네. 감사합니다. 맞죠 맞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네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아니 이러다 0대0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0: 그러니까요.
2: 몰라요.
0: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만 오셔도 이길 것 같거든요. 네. 오케이 그러면 다음 분 한번 네. 가볼게요.
3: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슈퍼 라디오고요. 저 아이키예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한국인의 썸머송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4: 네 다시 여름 바닷가?
3: 잠깐만. 아니 잠깐만. 비슷비슷해 제목이. 나 내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
0: 여름이 들어가야 돼.
3: 그니까
0: 여름이 들어가야 되나 봐요.
3: 다시 여름. 아 이거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오, 좋다.
4: 네. 다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3: 잠들이. 삭스리 노래 맞죠?
2: 제목을 네. 틀리셨어요. 아, 다시 그렇구나. 여기 바닷가입니다.
3: 아 다시 여기 바닷가인데 여름 바닷가.
2: 귀여우셔.
3: 아, 뭐 비슷비슷하긴 해요.
0: 그래요, 그래요.
2: 아, 아
0: 어쨌든
2: 귀여우시다.
0: 우리 네. 후보는 없어요 지금. 아,
2: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러블은 되게... 관심 없으세요. 네.
3: 다들 방송 듣고 계셨던 거 맞죠?
4: 네네.
0: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4: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잠깐만요, 여러분. 네. 골라주셔야 돼요.
0: 방송을 듣고 계셨던 게 확실하고 네. 한두 분께서 이제 다른 곡을 고르시니까 그냥 나도 내 멋대로 하겠다 약간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네.
3: 맞아요. 네.
0: 26 홀스님이 청취자들이 고집이 있으시다.
3: 아 네. 좋죠.
0: 맞는 것 같아요. 이은지님이 짠 거 아니죠 하시는데요.
3: 네.
0: 전혀.
2: 전혀.
3: 전혀요. 전혀요. 제발요. 제발요. 도와주세요.
2: 드랍 드랍 드랍
0: 드랍 하시고 7868님이 묘한 곳에서 웃음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재밌긴 하거든요. 지금 아니, 생각이.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이은 씨 한번 전화 연결해볼게요.
2: 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베 슈퍼 라디오고요. 저는 윤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썸머송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5: 아, 그래도 여름에 하면은 그래도 쿨의 해변의 여인이죠.
0: 드디어 나왔습니다.
5: 네네.
3: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3: 아, 노래 뭐 좀 아시네요.
5: 네, 알죠.
0: 아, 저희 지금 뭔가 약간 상황이 잘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 뭔가 약간 안쓰러운 마음에

0: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진짜 여름에 핫한 곡이기 때문에.
1: 그렇기는 해요. 아니,
0: 근데 물론 네. 저도 툴러브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지만 네, 네. 이 제가 좀 약간 연륜이 있다 보니까.
2: 또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의 힘이 있죠.
0: 그렇죠. 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낮 시간 정체가 곳곳으로 길어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금강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황간 일대로도 2, 3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하고요. 더 가서는 안성에서 안성분기점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동홍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북수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공부.

0: 헛웃음을 드리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이렇게 헛웃음 강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물이 좀 불안해. 나 넘칠 것 같아. 자, 헛웃음 강은 영국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데요.
1: 아, 그랬군요.
0: 네, 어제 미라클 7471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네, 헛웃음 강은 미국에 있어요. 7471님, 오늘도 미라클 여러분께 헛웃음이든 피식 웃음이든 두 번은 챙겨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헛웃음 강에서 윤정수였습니다.
1: 네, 윤정수 이제 스튜디오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물도 한잔 드세요.

0: 오랜만에 들으면 좋아요.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1: 화요일 생방송 화생방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곡은
0: 이 노래 말이에요.
1: Breathe, Miss A 노래였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0: 네.
1: 좋아요.
0: 네. 네. Breathe.
1: 자주 들어도 좋습니다.
0: 미스 A가 나보단 당신을 좋아하겠네요. 네. 그렇게 맞추라니.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노래가 나왔는데 저는 네. 아예 모르고 있는 도대체 놀랄만한 얘기가 뭐 얘기하시는 겁니까?
1: 잠시 후에 얘기할 거고요. 네. 우리 김은실님께서 뜨거운 내시네요. 맞습니다. 뜨겁습니다. 이동우님 오미완 누워서 오미완이에요. 날씨도 더운데 누워서 좋습니다. 최경란님 오미완 미라 있어서 행복가요. 한태림님 오미완 태남 출석 완료. 퐁당퐁당님 오 절등된 것 같아요. 저 몇 등인가요? 모릅니다. 아니군요. 나왔습니다. 퐁당퐁당님은 38등입니다. 광땡이군요. 김대기님 와.

0: 딱 하면 여러 개가 떠요. 5월이 4월 뜨고 5월에 분노킹 레전드. 우리 로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1: 그거죠.
0: 흰티 까만티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1: 5월 그거는 작년이겠지 뭐 다른 거겠죠.
0: 2026년 5월에 분노킹 이건데요?
1: 그렇다면 기다려.
0: 이거 11개월 전이고 이거다 이거.
1: 그렇죠.
0: 이거.
1: 파란 이거. 거.
0: 뭐냐면요. 딱 분노가 콸콸콸 모음 5월을 딱 했을 때 제가 흰 티셔츠 입고 있고 남창희 씨가 넌 진짜 조정식 씨 같아 진짜 이렇게 얼핏 보면.
1: 그래요?
0: 예,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이. 그거를 클릭하면 이거 맞죠? 이거죠? 예. 이거에 조회수 이거 보자. 이거 다 힘들어. 44개 좋아요 44개.
1: 네.
0: 이거네.
1: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0: 저도 45개 하나 했습니다. 근데 오늘 몇 개 하라고?
1: 623개요.
0: 아휴. 45개. 45개밖에 없는데. 아, 600개를 이게 사람들이 좀 귀찮아 갖고 안 하거든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과 하는 걸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0: 그러세요.
1: 알겠습니다.
0: 0111님 저 눌렀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좋아요 누른 건 처음이네요. 세명강입니다.
1: 감사합니다. 요거 다른 라디오도 우리 다른 프로도 좀 해달라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예. 네, 4997님 미약하지만 좋아요 인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약하다뇨.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600명만 더 모으면 네. 아니 400명만 더 모으면 되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미약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씩밖에 없거든요. 공평합니다.
1: 저도 못된 성격이 있어가지고 예. 들어가 보라면 들어가 봐요.

0: 목사님, 땡튜브 분노킹 레전드 5월 편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생방 끝나면 5월 편 정주행하겠습니다. 미라 너무 잘 듣고 있어요.
1: 라고 감사합니다. 이거 저 분노가 콸콸콸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아주 재밌어 하실 거예요.
0: 네.
1: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네.
1: 음식물 분쇄 처리기 2669회이기 때문에 네. 2669번째 문자가 자동으로 그 주인공이 오늘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0: 네.
1: 이렇게 한 달을 모아서 저희가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 그 후보 중에 한 명을 수기로 뽑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이 요즘 그 뽑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서
0: 네.
1: 저희는 정확히